0: 전화구하나 언니 안 바나나 꺼내
1: 헬로 헬로 7790 띵와 카나다
0: 이나고아나 언니 안 바나나 꺼내
1: 헬로 헬로 7790 띵와 카나다 대체 알루라자 대대피 하코콜와타 신그 하칸다스티아네
0: 언니 안 바나나 꺼내
1: 에헤 저 이나가수와 세에우르마 털마꼽치나 대체 마토데키 안사니데 마그린 테세란 하이후와 마사진 수자스데이나 손수
0: Honey and banana connect.
1: Niche kuma go go ta ta ce idan na bayar da tazaran haihuwa tsakanin yarana mutane za su yi tunani akwai wata matsala a aure na. Shin gaskiya ne?
0: Honey and banana connect na nan don duka tambayoyin ku. Kira 7790 a kowane lokaci don tattauna da kwararru kan tazaran haihuwa da lafiyar jami'i. Kyauta ne a asirci kuma babu tsangwama. Kira 7790 ko turo sakon WhatsApp ta 090-97-13-3400 a yau.
2: Wani amfani ne kwanu ku bi wanda ya san hanya.
3: 97.3 Rahama Radio.